FB 스코어카드 리뷰 수내는 사라카리크럼 넘어서 이 기마하는 사스르다 라스미 함일상 아드베제라 타르미네드가 있고서 라바베니 아드베제라 타이스미네드 사다키리 다브리 러그디 파운호니서 BFB 선바디육다 있고 사드마 라스코르카니르 있고서 W2 수만 셰파 와상하라 있고 Part 1C, 8번째로 타이스미니 자다오니서 아버님 Part 2C, 9번째로 라기 13분 밖에 오다오니서 라카리크로 마운드 3명을 이번에 니서 원래 라이 SDU기를 언제 번더 가와서 마찬 니자라 봐